0: 통화를 그것보다 좋은 관계가 없어 뒤에 자료를
1: 아무래도 전화해 전화가서
2: 좋아, 컨펌이 됐으면 좋겠고
1: 오케이, 전화해 주십시오,
0: 자, 저기 그죠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퍼마트 2학년 자, 8833 슈